자, 자, 의자, 구요, 자, 의자, 주야, 의지요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 의자,